친해지나 맹호사냐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왠지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사네 카치로서 애냐오네 냐미데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 앵그로포뇨